0: 나눔 FM 빌레사 아고친.
1: 눈이 지불을 갖게 됐고 지불이 안 맞사 90% 주위에 입점점 바바 펑하는 눈은 속바 수화가 싹 이라고 다른 늑담하는 이라지웃 우기엄만나 누다유세 붓가위짓대가 이렇게 이올렛 안맞딱 바롬니니 기뚜니니 아위 기세리 위로 사적감 맞속 넉갓 가위딱 휘엣 히스티다릭 운누이 자마사 흥업 빙하수는 이수치세는 비시시마식 아콩만니 마기치 소각대싹 지불이 울루인나니 뜻마각가 안맞대싹 위겐치미로 메루나고 바가자진웃 안맞대살루님 지불이미 짜꼬스
2: Si le film fait chaque
3: FM. Akisuanerit Festival 2026 Atlantic Music Gip i de sejte bar ugjort mandag Akisuanerit Festival i Nusimme oktober af Arbani Bingajuanido Angajulenert Sandkring i de sejte til Susartolo Magua Abismato Sabut Marina Rockstones Nanook Sisisok Carl Sivertsen Jam Rassok Nina Enoch Poulsen Band. Amatak ilakotare nut ekirangit tumik tusannat tisawasak afiling nonna oktober pingayuani susset amelu hinnarik kammanidu nerunakotak 14.00 lumit alartik kumaput. Isisutisset Atlantic Music kimi nunenu kimidu pisian rarsinnaput. Akisuanat festivalimi tekussagut kadalit nunani tusannarartokannar paasartumi.
0: Nanok FM.
4: Let's do that song for peace.

0: Nano FM 빌라리사 루틴.
1: 룸미 지불 갖다 놓고 지불이 엄마 싹 아후시 보다 주위에 입심 좀 봐봐 펑하는 누는 속바 수화가 싹 이라고 다른 늑다만은 이라지 우리 엄마나 누다유 세풋 가위지 때가 이렇게 요렛 엄마 딱 바로는 이게 뜨니니 아위 기세로 이루어 싹 감나 속 넣갓 가위 딱 휘에 히스티다리 우리 때문에 싹 넣 빙하시 넣기 이슈 치는 비시시 마실 아건만니 막이지 속았다 싹 지불이 울수인나니 뜻마각가 엄마 뜻사 위겐 지미로 내려나고 딱하자 진욱 엄마 뜻사들이 지불이미 짜고스
2: Silas, il ne fait charpiche.
3: Il a aussi charanin, Zago.
2: Je ne m'en ai pas dans l'ima, les choux.
3: Ah, t'as un l'ima qui en ski. T'as un ama en noir, un arrêt loin, t'as si aussi ça.
4: Il nous dit, l'ima qui en ski, night, nous t'en sais ça, bon. T'es ça, et puis t'en es couvre.
2: Wow.
4: T'en as un coup, une rangue, tout, puis j'y gagne. Et qui aussi, t'es ça, et qui en a, bon.
5: Ah,
4: Akisuanerit Festival 2026. Atlantic Music Gip i de sejlse bar, og gjort manna Akisuanerit Festival i nu svømme, oktober op arbejde, binger jo anito, anger jo lænert sandkring i de sejlse til Susartorlo. Makua Abismato Sabut, Marina, Rockstones, Nanook, Sisisok, Carl Sivertsen Jam, Rassok, Nina, Enoch Poulsen Band. Amatak ilakotare nut, ikke ringe tømmet du sådan noget, så var sagt, at finde nogen af oktober op i Nøjvani, så sæt amelu hende nøj, kan man idu, når du nakotak 14.00 mit, er lagt til kommer på. I sidste til sæt Atlantic Music Gimme, nu er nu gimme du, hvis I andre sin nabut. Akisuanerit Festivalimi, der kunne sige ud, kan det altid nu nani, du sådan noget, at du rander bare sat du med.